리톨 마셔도 있는데 배 모양 차이 파랑 롯니 시세와당 저우남 지자 강다기 죄망도 제베 타르니 어제 약보다 브라바낭 지자 강당어도 투야 다 비당강에 최가 최가 좀 최가 최가 좀 지강에 배 죄들이야야 야우 모르니 다직슈제 저 로데전 가시기 던지 닝불 라 제가당 카주 메나 가와 마제 오다

누가 움딘디 샤즈네네 이때 판도냐가는세 민모르니 따당의 족북하시에셜 따웃바주 이당강의 삼통야 따웃지남 미남 직크림 미크림 이당강의 삼루통화행의 샤도니 이작보다 쇼브니 프라네익베 웃돈다주 베 짜바치 브리우딜 먼신들이랑 이내 갸텐텐 것들이 그유 그동 것들이 똥들이니 외내 장내디 딱제야디 띠수 이내는 웃베 돈다진 브리우딜 모노니 갸체중 디자 미제 다다소세 락도 두고니 다웃 갸텐쇼 통괴딤 쥐쇼 통괴딤 다웃 나다네 라가랑 노무르니 이작불 다비르쇼브낭베 나마야 후르디네는양 밥샷 마라 사 땡아랑 밥괴도 모르니 대세지에 비르수메지에 리니 나냥아랑 다시옵나 이제 숙괴도 모르니 남라 푸르텔 예나양 남아일 후르양 게디 내내양 살라 법디 리깃베 리저치 딩오도디 괴도 모르니 이남 미남 강예시 군시의 군동오도디 모르니 포체의 시안상 괴기세나 구경잘라 마중나 조대점 용든 매니 이작보다 이당 쇼업 전문화인디네네 류디 삼통야 다우츠 고주 내각디 삼모통네 구경지 쇼업시에 말하네 브라시를 우드라던 컵디 먼쇼니 신이네 브라시 아르피아나 용마데 녜양아 땅에 샷네 아네 브라낭시 이리 나냥아 라야 즉 싱도 제부니 이가 창니 움진바 쥐 마데니 샤도이네네 지금 당시에 용 태시용어들의 로드쇼니 이 작업 강예시 삼륜류 통야 약고수지 예템부니니 대인장 교당 탑모데 대면나 판준 니가 되니 다이 삼륜류디 통야 당 판준 내가 시티 삼륜 통래 야우 이내네 이즉 판준 내가 배 깊대 윤부르니 이즉 다디 봉봉야야 둠야 판준 내가 디 그리도 이내네 니가 내가 배 심깃니 직배 산에 돕지 쥐노 년이네 니 남다라서 움진대 좀 물으니 다직 신우라고 소에 에레 좀 물으니 가베 갈룩 시에제나 다웃배 신고소니 쥐고소 김전돌 슈르거네 펜지 튠신 중세나 도와대랑 되바대니 신이네 마당 펜지 내가 디 튠야 뽕뽕이디 야야 그리고 이네네 마당어도 약간 조심진 강예 직배 깃배 임무르니 다이트모도 비리인의 예나 깃 사나 심 오음진 러국니니 이작부 다 델나 둠나 둠벌렉니 다이작부 가슴 펜진 내가 돈다야레 모유야 약시 뽕뽕야레야 둠난 둠우랑 닥서 러국니니 델라 둠베 깨자 똥룩대니 다나 둠고소 이내네 다우저 둠불 맛비네 개개야 야유구 나당아예나 뽕뽕야고서 모르니 장레 셀룩 미두경이 다 나당 소소랑시 옥옥 딘비니에 디니 익익 딘비니에 디샤 로둠신데라 이니 릴럭코베 리덕 니 젠젠 데르착 나족군 리덕 콩수양 똑바나 리덕 시엔디 랍듀르나 대경 젤라 디양촉 이작부 당 나당 브라네시아 네이즘 미누 다오조베 리오조 코르주 Pena jira maap di noo muru ni, ijik janzen ni umdi ni maap noo muru ni, ijik bo da biri jira ni janzen nang shen ni, ta ngata ne zi ut nyokta jadang ba zu, chik biri shen ni liu ti tor shiat ya, ijik jira bitang nang ni sam di tong ya, chik gae di yakta nekdem biri shen le di shiat gosu di gerim ni ni ya, oit bong bong ya, lab na midik yongdon me ni, ta biri shen di shiato yi ni, biri yi ni, mikri yi mochi nye dun di min muru ni ya, 직 직나 다세 셰레젠 이직 우딘디 샤디아 크루난 크루디 직 대셔랑 로고 니냐야 아 대체네 담데 랍데 인 다둥 체제 둘둘기 숭모 짐신 쉬베 촉니 다작부 다웃 맞주는 아당강예베 고두르야레야야 식야네 직 슈지앙 아당 뽕뽕이야 드림바시냐 레이준부르냐야 다에샤 대게 세와당니 이제 다 사지고무지 우 니어 차로슈지 따프라탈로 간쇼니 Xuanmatsangma Sima Babu Ngoto De Rai Dene Ijik Shuje Da Trevo Namji Da Ridak Xiawanyo Ni Gowanyo Nawanyo Ribong Lasokbe Jansen Parjang Da Zik Domda
nang gamp

시 낭실은진 구협 암샤 셜 구협 라울간디 시 치곡 베제 야옥골 견수 농물 구협 기린레지 조세 구협 간디셜 도소카 비낭시 치곡 베제 야옥골 공바 슈크트냑스 괴든 농물 구협 라울간디 시 도소카 구협 암샤 셜 견수 슈딤 농옥골 목을 끼줄 열 라솔티냐 드소 록사박 송두이 구수육주제 네닝 피샤삼바 삼조 니금볼 드소 공마 라지사박가이 네당 웃모토 뿌리랑 라속니수니 촉소구협 CP 라다크리스는 세 지로아워스 구수금볼 CPIM 조박 툼미 존 브리타세 진 GNU 루크쪽박 쪽쪽 줄바 점 아이시 고시 비능 지수야 역도가 쪽박 헤드쿼터가 딜리폴리스의 성옥 니든 농물 우숙 란카 드레소 룬친 구숍 제비나다세 나당아 우츠 팀룩닝 딜람 니든 프로프리티 리미는 브리냑스나니 이니에 갑대 쪽바 바세 배당 괴든 무투야 니야 무골 기초 야골 티냐 소속 구십 CB 라다 크리스텐세 도속 찰리 공수 육주세 네 삼바 삼준이 공불 육타 네소토포 도소 라지 사바카 찰리 무투야 나노 넘불 자르칸 퍼블릭 서비스 커미션 유교각 페퍼릭 그육 니든 갑대가 자르칸 강미야 비집이 소박 두미파세 도소 레카 무골 야금불 비당세 우스 니란콜 CBI 야 덕십 능달코잇 능달코소 닝 나디 자르칸각 지급런진 구협 해문소렌 비낭 권익 공바 휴고잇냐스 괴든 나옥니소니 우이중크 런진 닝 비집이 속박 두미 구협 산제세지 우스 니란콜 CBI 야 덕십 능달코잇냐스 괴든 나옥불 우이 낭세런진 구협 암치아시 나디 아삼 지협런진 닥터 해문타비스설마 담바 시봉낭야 나디 아삼 위쇼 사니바카 주마율 옹올레티냐 소교 로그램 레굴 결집낭물 지소 레기규야 닥터 설마시나다가 구협 시아시 니랑콜 심죽 낭야 우이중세 주마세 강을 람에 사니바카 속교 로그램닝 라르소토카 로그램 무드야 나육 켈레나옴볼 우즈브레카 아삼각 출록내당 잘로 락쇼 그육 니수니 목세입금세 니슬 비당아 속교 로그램 레굴 무드야 나다놈볼 아삼 융세 니에철 출록세 강을 최근 반응실 로그램닝 라르소톱시 겹다 나옴볼 우소 중앙세 최소문호 용간 능 김상아 김상아 미동 니김라간 바실 무유록람 닝 르브루나간 시연록람 만화눈물 나디 우리사 각 옥세유금세 니슬비당아 나디가 중앙세 니당 눅쇼 니유세 미망실 강하율 지원눈물 중앙세 따뜻선바 나디가 미 블리 최소문호 용호님 종티 크로각 미지품 내일에 멍쇼셜 강을 태우는불 글라스코카 코먼웰스 재무딘들 니동 켈크로카 갸가르크 굴벨싱세 포이부진낭크 미달 똥타직 열리 덴들카 무익담마 갸가 탑야 갸갑고 명다 라슨볼 신진점 로버트 물무닝 신진 구준 구협 시비라다 크리스틴세 무익담마 갸가 타북도카 굴글 굴빈 생샬 가서 주선불 생기는 우담체 대식 니술 가져줘 주소바나도 생기는 다 우족 주체 눈레클림 나주 갈럽지 고소들 대시우들레마 갑제 군들링 다사 림부치세 드럽 니슈 자직가 낭박 긴군닝 나준 속진 기림 노콜 갈럽 나오닝 기시 투든 기든세 문바 소유 나오서나사

0: rārāṅ sōsō tōgī nē, jī kūnū sī kālūp nā ngō tō yā sē, nā wā sāng jē bā chū yī jī shā, shē nī tē bā tō bā ngē nē, tōn tā hā kō yā yā jī rāṅ tē bā tā pū tī, tē bā kīr tē yū tī, yī jī yā kō sōṅ bō rū nē kē shī bē nā wā yā kālūp nā ngō mūr, yī ngō tō yā sē, nā bā chū yī tōn tā jī rāṅ yā hā kō sō tōn tō kō yā sē, yī jī nā bā sāng jē bā chū yī tē bā tī yā yā, nyam lī yā kō rū yī nā, rāṅ shē yē pān tō nō, yī jī tā mbā chē jī jī sō kā yā pān tō nō, Umoto de Rodumbur, Tachizoka Panto no Yapulane Migu, Mitra Pundaja Panto Mati Menumbur, Kantar Rank Yayunje no Michisha Panto de Yatine, Ejik B de Shanmetishi Yakorbuchi, Madangada Yator Gayajik, Yonzo Shishi Panto Temino de Rodumbur, Ichinobe, Denongo Durab Nishubak, Nambo Yawachi, Lengen, Lerakadindi Yakodo, Ichi Tatsoji Rang Nambo Chuji Rang Hagosu Yaya Deba Yayuki. 이지 나다 랑단된 티죠 이지 주제지 미나시 판도 야고르유지 음모도디 임부르니
1: 돌되버이나 소소 랑니게 최근에데 띵섭 또 또버섬도 마세베 셴레이네야 고도 야고 빼토바 고도 빼토베 토네 셴레이네야 상부초라야 네티토바시 딘데진 나로체스
0: 다 돈다 니모도도 주수이나 시 랑이 최 돈다지 돈다 하고수디 딴덴디 고소소지 야야 에직 고소소지 랑에 냠내야 냠내야오 모두 약세 미나에지 랑 게임에 상나지 에직이야 크리스데 유디 오모도 지지 낭비네 디오노 부르
1: 대단염도 따다린데 나란조 멘베 슝게 넘버소레 에지 베베 슝게 넘버소 헨좀게 딘데지게 나야티 탱잉엘 슈바는 슝게 할레베 야보다 랍진 딘데지 임버지다 나랑위네 이런 쉬우지 쉬고요 개간 침부 쉬우지 찌기
0: 이제 다 대시오 동안 당 원박 신기나 임불 배역 배부 신기나 임불 이단 강보 담지에 소미야 신가 당 털수 고도 배리 야세 음고도 야오지 내매 교지 배 판도 템닝 이제 배 개 템티닝 이제 내매 교 름지 배낭 도고 이내 내매 교 이제 지수이랑 내매 교 남바디 임불이 두가 공부
1: 가르치는 쉬베이나 그런서 멤버이니네다 베베슝게이네다 강다 만졸라야 믹세게 겐지 시부지 차디요레
0: 당하다 시니네나 나당 몬박슝게나 이나다 보드슝게나 이나다 강더 라라소소 믹세게 이제 랭겐이나랑 계동아 바부 쿠르티디 노무루
1: 지당게 점블링 나로라야 슝게 임베지기 차네 마옴베 점블링게 려와캡사 임베 차네 베케친부 임베 직다 텐나네 믹세게 멤버이네 표바이네 슝게 넘버소 대베 겐티체지요레 가레 슈베이나 나란솔라야 투몽 또 릭슌 사침부 시부지요레 릭슌 대단 제베 수규이네라 랍자이네 강지테네 할레베 자침부 망고직 베 미리 셴다 계급 셴라야 메베 나란솔라야 노부 자침부 시요베인데 딘데베 다 최레 릭슌레 대단 제베 렉장다 제버 숭접제야 다부 개별대 먼저 쉰게 솔아야 믹세기 겐티지 차디오레
0: 당가 당신이나 먼저 쉰게나 이나다 보도 쉰게나 이나다 같이 쉰게 바치 이제 점불린 지당 미나시 레와야메 이노셈세 마찻 이제 내제제 나당고 지라라 소속 투몽 최네 리슝네디 리슝네 오지데 메조 자 템디 노무로 이지 리슝지 먹으려고 약세 차나야 요지 네메 나당 계통아 바보 지다 랭겐 모도디 이물 이지 노베 이지 랭겐지 이지 줍주고야 나고서 모르
1: 딘데 인데 찍네 베나가라스 리슝게 자와직데 나주 게이 차데요레 보데기 슈네데 베베기 슈네 디차데요레 나주 베나 예게 디차샤베이나 Chuan Rikbe Tone Shubha Yina Yang Yigi Nyingba Chik Den Nang Ne Yixu Thumu Mayimba Yue Dengue Jidan Zambuling Na Lo Le Ya Ke Hajan Mangu Yore Ke Tongda Pechen Chukdun Sik Yore Den Nang Ne Yigi Mangu Yore Yigi Mangu Yue Be Nang Ne Yixu Thumu Mayimbe Yixu Yue Dengue De Ngapchu Ngaran Sik Yore Den Nang Ne Nganzu Yigi De Chik Re Yigi Ngapchu Ngaran Yue Be Nang Thumu Mayimbe Yixu Yue Dengue Ge Yigi Ngapchu Ngaran Yue Be Nang Ne Lo Chik Nong Hagi Lugu Yue Tengyogi, Yigi De, Pechin Chukran, Chionga Yinajimoto, Yomare. Di Indi, Nganzu Yigi De, Mune Chua Rigbe Tone Shuba Yinaya, Bobake Goyachi Chadiore. Be Gokyakya Chenaya, Moms Chobachi Chadiore.
0: Tanga Tangu Rishungji, Sanaya Yugu, Zawaji Kajino Yina, Puyikji, Ichimbu, Idnemi.

수세 도니 간 지랭치 노건도 되클레림 슈다체 나도 되클레림아 규제 노바남 힌디카 주소서나사 수세 도니 간 지그로치 루틴 강 다방 그 노록 레림 바나 자성 되긴 불 생긴 나가다다 레림 세라가 나 세라나그디 주소님 대신업디 레림 대제님 노록 레림 수세고서 남불 생긴 우담치 대직 레림 세라지도 수고서 아가시바니 다왕인불 레기는 능력 투세 그러니까 지금도 다 죽은 레림 자로카 힌디카 주소서나사

미든 웹기나 하르케 질레니 클리티 미들 야딩 클리 진스카 우스 아게시바니 따왕이물 렌지나 녹적 투세 크로니 카르마 클로니 다 누민 모토 예든 레림 고조도 데슈드 레르마 따봉군 박 옐롱 잠바진 비스키소 네든 작지 스나사